0: 애용 대시에요. 영어 애대면 수기요. 네, 빼빼대요, 빼빼대요. 에이, 수많아스마리시. 원유왕. 스파가니, 맨. 브랜드 구토리, 페리. 이제 메시토피오. 나파스
1: 뱀브랜드. 아, 메시토, 메시토.
0: 파세프사노, 아스파와 트로우랑 아미토. 브랜드 구토리, 미나, 모니 트로우, 아스파. 모니 너드.